0: 죄송해. 이제 오빠 차례야.
1: 할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이 든 건데요?
0: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쫓아내겠다는 거지 나를.
2: 진짜는 그 다음부터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니까 큰일이네요.
3: 할머니!
1: 소라 왜 그래?
3: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. 아빠